0: 같고.
1: 너 큰 아들 나이다.
0: 어, 힘든 가까. 어, 고네. 어, 고, 세, 뭐니 보면 걱정 같다. 어, 어, 고, 간판 사진은 뭐니 보면 갈 걱정 강이. 스라이스라이 만족세 복무 비싸고.
1: 응, 이래 사부이 큰 아들 느끼자.
0: 에, 간, 가까이요, 보다. 발하호, 부라호, 제사비호, 메라 부티, 메라 데보타. 아보다 너 시답나 보니 바코 아가씨 복만 빌려줘봐 보고 살았어 기적하는 복탕오
1: 어르 사무너 사무너 큰아나 샤디
0: 어르 사무너 큰아리나 가까이지네 앙빌레껏 가나이 지네 어고 아용
1: 브레제스
0: 따이따이 이거 지네 밥사 비스라이 가이 보리랑 비슷한 거 가이 안에 카카함 한옥 언저리 가이 어고네 만다니 문화의 천야띠 가이 때저 또 큰아이 정말 진 에펜이야 그래
1: 아 저 또 큰아이 정말 너 큰아디 그니까 이렇게 얼어 사모 그렇게 얼어 사모 보리랑 미바게 히네네 아 뭐고 Did he get Kalaka?

0: 목극 설절하니.
1: 자, 그렇음 나장 그 허리정도 라자동 가하이네.
0: 아하, 아무야. 진이 라자롱의 미신 것이 파 꼭탈 태파나이. 뭐니 문고 파동고. 아바이 뿌일라. 사거파, 덩거파. 아바이께 파 꼭탈 뭐니 문고 뭐 뿌일라 뭐나 뿌일라 파 꼭탈 태파오. 함바이 콜 칼라이 마네 바기네이. 꼭둑 바이 그런디 232-6253 꼭둑 넘버. 할로.
2: 할로.
0: 네.
2: 그래서 사비로. 어버 이셔파다.
0: 이셔파. 벨라이 함바이 타쿠노. 아 타쿠 코르나노 벨라이 함바이 이셔파. 티아트토모 아버 티아트토모 라자 바 마하라자 토마니 티아트토모 치니 보바그라 토마니. 보노 푸일라 보니 몽 이셔파. 보노 푸일라 어 파콕 타이노. 보니 몽 바이박사 파 오파디노. 나우 아본 야굴로 그방마 그방마 라자로누 몽고 파 꼭타이 파유 따북 증 기샤스강 이제 사이만카지 덩어파 덩어파니 버슬랑케 라트나파 रत्नफानो बाहेके साइना हाका बसला कुसुनो आबसं साइमानखा ताबुंगनि सोंमोंके दंगर फानि बुफारि मुंग तामो दंगर फानि बुफानि मुंग तामो. हेलो हेलो साबोतमनि आफिया ककदुगो साबोतमनि कबंग ताकु तो भी खुशांग सिने स्टूडियो ने जोरा खोगो तबो दाम नहीं तमोई शॉटी बुरी तमोई मुफ्लिक नहीं चिबा

0: 산자가함저도노노아카스바니아거돌라다북생자고시니디니니샤릭저러니꼬그럭아와이판다불야녹나바이디톰녹톰녹니몽카세라니티낭데오톰녹도시네인카루히샨드로데버마
1: 살파가사몽따이빠이몽그리캬땀서에이사몽니제라이따부보마냐코하자
2: 마냐코망카이바노건소과이캄블라사
1: 이히아코여마다망카하는싱마세
2: 마냐코마냐코미야우베조이바이말라말라캬사라이코르사똥호니샤말라똥호디니파이샤파냐꽉다파다파뇨파야시도
1: 아스카데보롱니비야릉마니깔라이캬따모
2: 세강나분은자위정만있다니니바가니똥랑말리야타이참사
1: 제라이부사노나니니흔히또부작승래제라이카이제라이시미노나유테이구부니사몽롱노카이기차파노땅을사나야한카이바
2: 아권또부프로세제라이바사노시미세나니니꼭똥마니한카이바타이참몽나사
1: 제라이부사노시미노나니니흔히또부카이제라이부사노시미노나니아부꼭당카나
2: 아꼭너고시윈요두부마니따이구부니사몽부누깡가바스라이똥랑리야따
1: 따부만클레따이구부니사몽롱너땅르리야
2: 누가누블라니네아꼭부슥저라떼이따몽랑너
1: 이꼴레니니베조아흔마니파이쇼크바캬블라사
2: 오사쿠파지베조아아숙디따무니방아스레르카사네
3: 레르갈라카모아따섬프람
2: 응까이따무니방이레르마클라이캬바
3: 파이난이흔히녹니엉커르마저라세너럭하녀사무니스라이커럭자나이르가라디흔히샤위똥파유흥까봐우기샬레리탕가다흔히
1: 사봉자오가사부카이끄이베조아
3: 어어버카이우하두꼴렁니아따빌란다세바세
2: 하이빌란다부사무니제라양자기똥파이자베조아
3: 이비니사무티흔까녹니샤이파노세너럭공응자기똥카
1: 비니카이땀니바가사카이낭자수기똥마니깔라이카스베조아
3: 아따빌란다성바흥는요설간의세봉카유무사보거릉의보르네있던거흔까이바낭작속이던거다
1: 사몽님보락스그리흔까이따북따묵해똥래카나서
3: 따부숙저라똥말래똥코따묵해부스강니따로해똥리야흔히사우흔다어번바기보락배조낭작라이똥마니꺽다
2: 아우무지카똥신이너만조이나랑나나이케나다
1: 따북빌란다니꺽너크나워이능보스릉나카시디
2: 능보빌란다니비히칸영시디아바한영낙하지비니너거똥파냐력따북삭조라마차파는기플리탕야굽래
1: 하이게따북땀니바그이똥수기의탕나니나저기똥가사
3: 어맞지아북하이똥수기양의탕나니나이마니야
1: 흔께

0: 아니 바그샤.
1: 오, 또 푸른새 아석 조라니 바그 흔이세 또 장관이 봤어.
2: 엉카 못하지디 니나 꼭노 분이 녹니 꼭노바 담으니 아석가 샤이정하 매주하는 팔만이 꼭노세 사시디 다복
1: 너럭세 승의 동우 흔께봐 마 사가라 갔다 하네.
0: 너 아건 사가라 세디 배주와 바해보 마다 마노 만글라
1: 마나이 봤어. 담은 캐봐 사라니 무마부 파니 꼭노 너럭마 나럭나이다 아따 선프롬 따이봤어.
2: 담은 몸띠 꼭아보
1: 꼭해 사라이부 사노 나이는 흔의 뚜부캐 사라니 시민어 마 나이리 나이 사라이 나이마노 까르이 따이꼬부니 삼그럭 땅루이 만글락 아보캐 우 사라니 무마부 파니 꼭다
0: 하케바 아 꼭노 꼭스클라자오 카블라스
2: 하뇽나이자 하야카이바 무라똥아뇨 마뚜부나이자
0: 세라냐냐 노케 무라똥네 헨야디베
1: 이히 바세 무라똥네 바이 세라냐냐 아보 펠라요 다부라이자 카자카 반척이야 저라뇨 무라 에바 판크락 사무록 땅리만디야 하야케 마즈락크락 베르장난 펀스똥
0: 아볼레 꼬야 더
2: 아보 꼭노 부뇨 마즈라 베나니 시캉 바이텅네 체리냐기라디
0: 니네 아보보 꼬겠다 어서이
1: 맞지 아보 꼭누 안타부 넉넉어니 탕께 우 아따 쏘라성이 너거스 마탕그라나이
2: 아르코 땀니 바기 타는 낭자오 카슬라 베주와
1: 따이따무사 아르보 앙노스라이 거럭자 나이 돈이 리만이 동고
0: 돈이 리카이 따몽카
1: 아스라뇨 사문크락 땅리포 사그낭야 쿡낭야 하낭비낭 카이 꼭방의 동라이자오카 흔다하네 어머 또몽다 무니사에너 자르나 탕다니 그리그리니 증자로스 클라이마니 클라시오 아모 사이말이야
2: 더 하이케 타북 지니 아보세 타모 범티 엉나이 샤그라데 베주아
1: 넝니 아보보 탐세 타북 쓰라니 부마부 파송 사문이 꼭너 너로 것이 카뇨 응카다 따이 탐사
2: 탐히 능 것이다 마노
0: 능카이 것이다 마노사
2: 고치나 카릴레 앙카이 어머헤라자 하오이리마노 벨라이케이 자자축과
1: 담헌 바츠 앙레로 너르 고시 케이바 앙크나 손이노 도누리 파시네자
0: 너아콘 떼따모 카냐사 크나 손이야 르파냐 헌카이 크나노르 파시디다
1: 하이케 아스누까 앙따부 힘그라카 아따 선프롬 따이 바츠
2: 너아콘
0: 크나 풍구노르 파지도 베주와
1: 크나 풍구노 석괴냐이 앙탕까
2: 오베주와 카이바 아보 비앙니 라이테 라이테 테스라이록 나이투구이 마니 뚜뚜부노
0: 볼레노고 똥타야 예시야가라 힘나이 탕네 버럭불라
2: 하 담오 파니록 아보 아잉다기니 분기송하샤
0: 버럭노타 비앙니 팔레카나사 버럭 아보
2: 부꾸무이 성니 가미체 탕의 팔레카나도
0: 하이롱은 크나 분기 성능 녹이야 아키는 너 말하고 뭐 하인가?
2: 안 카이우스 간거 하티오 말라 말라케 하이파는 꼭록 살아야글래야다.
0: 신이양 북학노 펠라이블라사.
2: 분기노 보 아기롱사이 대샤 로토마하이 캐년 누후마클라케 너가나 뜨이파이가봐 기차 하부이 타나로 큰그나다.
0: 분기니 비행노 보 따복대 기차 밀립 소람 소람 하게 누홀까?
2: 아 분기노 보 하니다 아기는 세짝체 로톰자 간이후까.
3: 담사 따바스이 신호리 만리야 하자
0: 신호리냐 너로 부콩느냐 떼기샤로 담자 하게 마똥 갔다
2: 봉키니 슬라이 와지그럭노 떼샤로 담자 하이 누카
4: 시도 부이럭버 하이럭 하느냐 살라이블라 앙삭삭노래 아기니 가하냐 마똥고 살메야따
3: 아따 섬프롬 사만 아보 소녀똥고 능안이 슬라이 떼샤로노 로톰카
0: 그 셔밤띠버 아기니 슬라이 로톰카 앙카이 따모 박스노 박사 하이케세 누블라사
2: 웅키타이크세로 톰카타 더 아꼭노 돈그라디 너럭레 따북 비앙니 파이메니바 아부스 사그라디 뿡키
3: 오 아따 승케 우 꾸미코도 승리 너거세 기사 탕의 파이메니
0: 승보 하이럭노 완숙 라이크 허쿠두다 와이클라이크 뿡키
3: 미야 와이클라이크니 탕마니 러허자글리야 허르사 토이 마 파이케블라노
4: Hanya balu gue thangma ba, wakilai rohana ro, soleliya ta.
2: Kok babu nta, hanya balu gue thangla ima ba, noro khunile bahai wakilai ro, huni tong lai cha.
0: Angbo ani ahano kusuni nago thangzagya balu gue tong kata, sengbo salja bupuru thanggui, panya ning kashi.

0: 사위 큰 아저씨는
1: 사디 왔다 너 능판 사위 큰 아저씨니까
2: 너 사디
0: 큰 아디 드라이브 사노 나년이 흔의 이거 파용 배저와노 나이도기 돈을 팔게야 아보세 아싸라이 반초하게노 뭐럭 나이모노 까르이 누콩니 매박 사문 곳에 하이 나기 나기 우이 땅으로 흔가봐 너가 꼭 많이 갔다
1: 응카 앙제 무지나 똥마니 무지 위 빠이캬 따봉 너럭 어머너 뜨이 꼭으로 따방라시디 앙 크나 손이니 비신거노 지니 까미니 배박 보러 것뜨이 가샤 에어네스 프로그램 카이나이 아무니 방이노 앙 디리 까미오 파유 앙 따봉 마 탕라시나이 크나 앙 너럭너럭 감카이 샤위 크나리시는 아스는 꼭 따봉 앙 힘을할까
2: 사슬랑 나 신디 앙고능 매박사는 탕시오는 따
1: 파이디 갔다 너 파이디
0: 하이 배조 능보 하이 따봉노 탕라시네 하디야
2: 탕라시는 아따 쪼라 그나 손에지 있고 신이 파용 사위 부실이 신의 형개봐 따북 탕하라 신의 따
3: 사슬랑 능보 딸레디따 닥디 사위 부지리 르나니 카이디따
1: 레리야 마스이 그나 하야 카이면 손이 제 사카이 파노 사위 큰아리나이 아승은 꼭 힘을 하다 따북
0: 다건 아승은 꼭 따
2: 더
3: 구분요. 니네 신이 너가 땀너 뜻에 아숙라냐 흥가모.
4: 지라이 판차게랑너 참은거 초봉만의 뜻이포.
3: 뭐고 뜻이래 판차게 아보.
4: 니래? 정따북 참은 지라이 나이투구이 똥야디바.
3: 이 나이투구이 똥아요. 하게 땀은 가봐.
4: 에이 어바하이 판차게 지라이 럭니바그녀. 에어네스 프로그램 가냐보.
3: 땀은 흔만해 아보. 땀은 흥가모.
4: 에어네스 아봉가 있고 따북 지라이 판차게랑너 다문이 바그이 판크락 참웅 땅르 아부는 뜨이뇨 까 함께 사오이 많이 나이자
3: 이거 양은 아시그라데 야콩 아스카이 벅하뇨 응가는 블라
4: 이 응가는 이꼴에 뭐라고 바냐서 생각하블라사
3: 사버럭 응카 아보
4: 니니 모꼴 아스드 탕카 아버럭 봐 아따 섬브럼바이 바스싱티시블라사
3: 아 구부야 카이탐사 학상리 흥카이 까 함께 누굴리여
4: 이거 멍리 울드롭 캐뇨 대저서 파이시 동카
3: 아버럭해 아따 서라송 부콩네 응카나
4: 이고 봉니 울드롭 케뇨 베서 파이 동자우카
5: 담나 세카이 그드나 폴로게이 나할이 마톤 허바풍키
4: 어 너럭니 울드롭 울드롭어노 대럭보 파일라이 동마노 뜨이노 나할이 동가요 아따 섬브롬
6: 어 구부야케 담사 진이 우클로가 파이노 동라이블라사
5: 파냐니 꼭 흥카이바 마 파이베냐니 따
3: 어버세 바세 앙카이 학산이 버럭노 까 함카이 신이 허리말리여 너 아콘 아속라이 그래디 아따 떼 바세
0: 콜룸카 아따 섬프롬 콜룸바이캬 배박노노
4: 파이디 와이션 아속 타연어 아속 파이베시디
3: 파이디 배주와 파이디 능카이 바하이케 부니실라이 울럭글라이 하사
2: 앙농 허르마티 흥게 안시시간 깨부 속보냐 거기야
6: 버러 따몽기 그 사마니 글라이 하사 하이케
2: 라마 고사 파이시 사슬랑보 시니 지프럭마나 뚜위 파지 흔케바 대세 기플린다 하리시 마 똥이 타다
6: 하게 사슬랑카이 파야고 하자
2: 사슬랑 파이동고 뜨마보 마니럭 카드의 투무이 똥만이 누구다 석고야니 땀나
5: 이꼴레 석고이 캡라사
4: 능 병탕거
3: 사슬랑 애드보켓 니바그이 제나 하리동고 땀바
4: 어 아꽝노노 사나니 나이마니 두부리 양은 어디 파시디?
1: 콜롬바캬 아타타이 바스 청노 앙 기사 레르마다 클라이캬타모
5: 레리야 조란 비싱가이노 소바캬블라
0: 증케 기사 스강노 팔라가르 가타 파용 우길
1: 아무 한여 은하리 나무다 아타 조라 제프루파노 조라 리장리 슬라이 타 기사 스강노 팔라야 나무
4: 송보 보뇨 스릉뜨이 벨라이케 러이 하며 스릉라이캬 누게다 제사 조라 오파노 조라니 스강 와이샤파노 주루박사 응이만 라이리야
6: তিনিলে বাহাকে জরানি সকাং ন সুরু বাক্সা আং লাগে সিদো
3: আংলে জে ফ্রুপানো বুনি ছাই উল সগই কাই কিছলা জিমা হাইসে এং জাগু উ সকাং গ চিনি বুরি রক নি কাইসা কুথুম লাইথানি মসাং সুকলি আং লাইখা ফুংনি দাম সিনি হনে সাকলাই জাক তংমাসে দাম জি রগসে সক পাই বাইউ
2: আগি চিনি সসে সুসু সংনি জরাও হংকে অমা হিং ইয়ে জরা খাই জরানু জরা খাজং ইসলাই সকাং সে বেবাগ ন মা সকাই বাইউ
1: কবি কংন সারা থাকাই তামুনি জরাও চুনি তম হামেন গবাং কুক সুর লাইয়া ইয়া ফাঙ্গ চিনি দফানি বড়রক আমহাই তমাইয়া ককরই তিনি নমখাই আগিনি জরা কিফলি ফাইমানি ইকলাই খাতা

아식자라 그나바이케아 어른데버마니 코락마이 리삽작 리참웅 아카스바니 아글틀라 어버니 로그나 바이케아 지니 지니티니니 샤릭조라니 콕보라카와이 판다 저토나 한바이 콜람바이케아